0: 루시아나 굿 모닝 코리아네요 제로 에이스 스마트 제로 제로 세피디 에이스
1: 더빈 에이스 웨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